0: 둘, 셋.
1: 쇼타임 유이스탄. 안녕하세요.
2: 여러분, 얼추맨
1: 유이스입니다.
3: 94.8 DJFM, the ultimate youngsters radio.